바쿠야 아이신다 에케소야 시타야 메카소야 라우라레 아카쿠 에키피 라우라레 아카쿠 신나 테라스 누야 토브 신나 테라스 호이 신나 라우라라스 훈 신나